루이스 존슨 테네시 런 엔츠든가 생각하면 프로듀터는 모 연수한 라 베르테코 티크리스 케빈 맥드린 제네구 Trevor McClinton en la Teresa James me vayan sin colaborar y lujos con que amanezco. Pero te voy a ver si cantaba en chungo.